0: 아이, 올, 가이룬, 가이룬,
1: 벨자묵,
0: 네 머리 있어,
1: 벨자묵,
0: 아이고에서도 말라, 나도 너 한 콜레,
1: 벨자묵, 벨자묵,
2: 벨자묵,
0: 벨자묵,
2: 벨자묵,
0: 벨자묵,
2: 벨자묵, 벨자묵,
0: 벨자묵,
2: 벨자묵, 벨자묵,
0: 벨자묵,
2: 벨자묵,
0: 벨자묵, 벨자묵,
2: 벨자묵,
0: 벨자묵, 벨자묵, 올 그리 가시나 봐.
2: 이봐.
0: 이제. 아이 대모.
2: 누가 거의 저 있어.
0: 아이.
3: 아이
0: 어쩌. 아이 나가.
3: 따져
0: 미꾸야.
2: 루미.
0: 아이 살아.
3: 루미.
2: 이거야.
0: 볼.